맨발 쏘면서 아 히나마 히나 찐나 콤염 나미노 미야르 야 쏘면이 아 베바 와 쏘면 찐나 모소 원나 원니 야 디야 시야노 我不叫你回眸，那十三年白夜，阿爷们爷们的牛，阿乌拉乌拉乌拉真的的，你活了，吃吃吃我的，吃侬吃侬吃侬，我的么我的么你看啥？